내가 보기에 너는 언땡 우리 모두가 땡 누가 그 팔이 좋던 간에 나는 땡 전혀 상관하네 Honey bear 이 음악은 동의 앞에 왜 알고 올리겠지만

0: 저 너의 헤이러가 어딨어? 눈 씻고 세수한 뒤 거울을 봐. 거기 숨쉬는 바로 너의 헤이러. 우린 celebrate, celebrate. 아직 excel no break. 네가 뭔데 날 인정해. 이름값 하는 개구리들 음을 안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게. 땡.
1: L파, L3, 3파, 땡. You run.